이동호도 빼지 않네. 돈 다 같이 낭말 롭센 거 아니야? 보통호도 야주? 농부입니까? 안 보셔. 긴 템버대 노인부. 이제 파마나이네. 랑부즈나샤 돌수를 내걸라 크리코르죠. 양 여름시 제가 그죠. 송주라 노인나 비르도바 노인나 마노인네 브레브레가 크리코르. 오래라. 옛내면 크리코르이나 할람할람할람 버창호도 자야. 슈부지 똥문용 퇴문용호도 무성님에 오래라. 이직세다 강부시 말을 아 밀다 매년이 랑테마드 게야 부즈나티 랑크리 먹으래야야 아니 또 도시된가 잡지용쇼 칼리용쇼니 남아다고 임신데 랑부즈지 토공 노래라 이런 것도 야야 살로살로 크리코로 이나 옷나스 랑테메노 롱바 강부시 마음 버래라 팬도 템으로 양 비 담바 추근 내수 간간라 노이나 오 이나샤야 지키다블라비 어떤 것도 야고이나 양 담바가 왕가 크리코르죠. 송주가 크리고 어떻게 놓아야. 대신 오늘 추억을 토리야. 잠라 임불, 글라스라 임불. 같이 김에 내면 오래 시디 템 때문에 이동호도가 하람 통화이나 양 비 럽중 놓으면 오래라. 럽중 놓으세. 양 지금 잉글리시 도가 추수면 힌디 도가 추수면 나 놓이나. 양 브레브레가 토티로디 우주에 통화이나. 잘로 편도라죠. 이동호도 당하라 파마나서 우주야야. 당하라 낭바임 나로 왕슈게도 송주게도 거라 그좀 이래 걸고 숨냐 말 포스 요 드즈지 다시는다 다 셔마나 나 추그냠 랭 시지지 티랑 무노쇼 데스노 거 점벌랭 거 고소지 무노쇼 다 브레지 무즈나 감 안게 오래라 랑그지 슝고 샥쟁 오다지 무노 다 안게 서로 숙제다 시야일로 예주 레가지 두자디 야이메 오래 미션 만나셔 네바지 유이브 랑셔 네바지 유이브 롱마 강보셔 네바지 유 오동도 야주 다 상당가 온주년가 템님에 오래라 운나 다 찍다 대시 전주가 쓰면 공부하자니 어제 양하도 옷 남들 그런 양호도 드셨소인 전주 쓰면 공부하자니 다 다당신도 년만에 당부 전주 쓰면 공부하자니 다 다당신도 년만에 당부 니도 배대 검니 대당 동해 년배는 탐지 다신 송하자니 다들 나시 송어도 다당신도 니도 배대 검니 대당 동해 년배는 탐지 다신 송하자니 다 다다 나 슈송어도 다다 신도 냠받네냐 나 당념 고모숨 녀버라 심제 강부 랑티 동에 문은 스크리문 천만나세 동에 문어도 고스니 페나 코비트 두즈가 뻬모도 다 넘버다 받네 섬 두준 가르메제네 웃마체나 고이메 오래라 랑어도 참베데 내소이나 오래라 랑어도 나자데 두준 노이나 랑 나자지 판나 그리지 뭐야 만가게 퇴제 미데 나소이나 시야나야 얘기메 오래라 코비트 두즈지 웃만메 랑 나자문도 티스 그리지만 메셔만 나니 이제서는 강문 나자문은 고소님이 오래 땅 하랑어도 코비드 디스가 인 우드네가 코비드 포지티브 티노이나 나르 클래스 야메데지면 오래라 이동도 야야 다 코비드 디스가 말하면 야옹어도 아난티 나자문은 쇼어스 그리지만 이제서는 메 강부셔 나자문은 고소님이 오래라 이디 자와자와지랑샤 토드메 이동도 다다 나다치 냠바 콤바니 나르 강부 티임이 당슈송어도 Pena nganansha, pe munu, toje munu, bremne suyina, lubusha ko ngakbola shungan kohra suyina, dungero ngoto, shenmasha ti rang imye, ore, kambu ti rang imye, ut samloji tongo sumye, ti ina. Ta nada je si gomgo sumye na, daadang shendo nyamba, nyamba nye na, ti rang ti, barabara ore la, odi imye samlo tongo sumye. Daadang shendo nyamba ne, tangbo nye do bhede gomye, nada je, chanjuga semye goje gomma mayago nye je, 나 어딘지 이미지 다념이 오지 곰고섭니 다념쯤이야 어래 다념 모두도 곰고섭니 당분이대 배대 곰 대단 동해 년배나 탐시 다시 숨어지니 대단 동해 년배냐나 랑시 대워 고수이나 랑시 대워 고수어도 셀만한시 대워 고수 어래라 랑시 동해 라수이나 기쁨으로 레이메 어떤어도 미셀만한시 동해 라수이나 별시의 기쁨으로니 다 대화지 고수 동해지 모고수 안한 가야 있는 것도 미션만하에 와야임니 강부 삼로통은 대단임에 오래라 옷 삼로통서로 쇼지 대단 동해냐 바냐나 대원의 동해 바라바로 쇼지니 강부샤 탐시에 다신 송어서 다 미강부 랑 송접이 야옹어도 미션만하에 송접이 야가 아니 혼다 오래라 탐시에 다신 송어지니 라발라소 예완남마야 용수 송지 류수 직바다르스 대신 좋아 타대 대도다 탐시에 다신 대와 돈염시다 옷 뺏님에 오래라 라발라소 예완남마야냐나 rāṅga lūgūśa, rāṅga lūgūcha dāyā yume, odilā, ngōk lūgūcha, tabzhi gōsūna, ngōk lūgūcha, pē gōsūna, nye lūgūcha dā nambar dāwa yā yume. Shinde lūgūka tēsu yinā, lā, lēbīn gōt, nē lēbīn.

Shenmatisi yate wina, nyam made you jumzin sinolo, Markambo timin yorela, Kambusha sim no netiraim, Shubuji Sanji Kobanga Kijun, Markambusha, Nipo power modo de tiranum. The Baktisi yate, nyam made you jumzin sinolo, Yerang Rangsha, Simsoya, Simshu Paria orela, the Shumbala Roduina, Simshu Paria, Tonga Mombosum yam. The Gombur, Tatana Shusunodo, Namhatanya Bissimja Kambo Samnaton, the Chunjun orela. Rang sem ga dada sanyi go chanjo go sem ne go je kewa je rang ge sem ne ga so nam go cho yi shi ge cho ta mang bo kewa de bo sha yu la so ba ngar se le ga number ta ma mang bo de ya so no me ore la ut nang ka bu ga nang ti ge don da ma nom ne ore la rang ti ma ti don da sam lo thon ya ha ut mo do ni kewa chi ya tum bo zhe bu yi na ta ni rang den kho chu ge na selfish mo do de rang ti ma de sam lo mo thon ge de 我都我都想问你呢，他怎么能那个呢？米奇想我弄我多这些资源？别那让爸妈拿些高爷爷那些拿不到通，或者入门弄一些入门不能学的拿不到通，对不起，别，干不爷爷，学不起，让他那个那他入不了他，没拿他要不，是刚学大多嘛爷爷，阿妈拿些大多嘛呀，或者本身那也不不那也不，是刚学嘛呀，让他妈的要说一那几点那想儿子一了，哦，米奇读在一面，或者。 파메틸레메 옷 삼로지 다 삼로 브루 되어래 부즈 브루 삼로도 되임니 이직스 삼로지 하나는 야텐쇼야야 나서 준염니 오래 나다는 예 마준염니 말을 주면 수주만음니 오래 다 심지 야텐부 상사로 슈제다 알았어야 고슬로니나 딱 목선나 나다다 개와 잘못했노 소놈 그 소에 잘못되니 싸우노 이 시를 소에 잘못되 싸우노 웃나 강부다 심지 셔만나서 비유니다 다단나 슈송어도 임쇼야 랑 소는 그 소나 토르무불 랑지 노지 신게도 아니는 신마게도 모레 랑지 직다랑 소야 딱 망슈야 패도 모아로 모아야 유지 마드라스메 양라도 받는 거래 이모도 삼모토야 다 신나나 심진나 다다 예와 삼메데오 디보 망라고 써 그래라 소 삼메데오스 비르샤 동에 남바 나소고뇨에 소니 이제서가 나나 심나가 노 예와나 까부 비르샤 비냐 삼모통 것은다 오동으로 그래 다 제와나 토르 통불 있자 똥 예덤다 토르 비주지 기노와 미나드방 오도티 노이나 다 나드방 니지 개야 시야데이로 마닐라 탕데 좀 신데 조지 시야 오솔로니나 나드방 네수고 나 노이나 이지니지 개야 똥레 나는데 고마이나 가만 티네도 고마이나 나드바샤 데르제문노 펜도레 좀 랑샤이 펜도레 좀다 이직세 랑셈네가 대와 나서는 시뇨고서 넘버도 강 보셔나샤비 The big Yugano that Nazaimur, Digbaim, Orela, Pirisse, Digbanoine, Digbos Shaba Maya, Sonome Dogjaya. Taina Shaba Maya and a Christian Shaba Nea, Digbano Surlong. Big Nena Zala Noina, Nena Zana Surlong, Ranse. Itcha, Lembany, Kenore, that Nadaja Utkinoyao. Taiji Shuja Samotonia, it was Utopendos in Orela. Rang Noja Gambotorbi, Shanma Digbane. 내 나서 강부 출렁아이나 안다 산지 추내가 아주 되고 탐지 소소르시 아니 오래라 랑랑 되고 랑랑 샤고 쓰면 주시 오래라 다 셴막 되고 출렁 유노와 아니나 옷 삼목 토입니다 그래 다다 나 슈송어도 아마 티샤 부즈 티모도 모노 부즈 티지 나자 독장 오도 되 노이나 아마 그 배낭 심 내가 닝도치 가야 노로냐나 부즈 나자지 출렁 유라 노이나 다 아마 슈렁 유비 심 삼목지 노메 이모도 랑 심지 우동어도 삼목통 오줌니온다 Kenore, Donglen. The Donglen Nada, Jugumbo, Garcia, Lonina, Uchung of Halamdia, Kamatilu, the Ore, Uchungubia, Uchung of Yabur, Tatana Uchung of Yabu, Arsisam not on Lonina, Rang Lubunen alone, Nenazanaka, Pisa Shungi Samotome. Suriabur, Pisa, Digi Pinzo, number Dagona, Suriju Samotome. The dish Uchung of Yabur, Uldaia, Dish Uchung of Chi, Halam Suetia, Kaya Osolonina, U Martombo, na Martetum. Nam, O Martombo, Rang Lubuna no Jeva, Sonom Yuso, Ishiso. See, number that was knowing, come, Mission Manasha be you some ton. Mission Manasha never Tirantonium, Odon the Samoton, Yaya, Rangi, Mimashi.

차례 터셔바카 버지 통고선불 녀스 나오니 잇 차례 터셔바 지가 통고수 녀나 자각 산전박 숨겹 내당 남다디 제육닝 이딩토노 남다디 고선불 녀스 나온불 베랑시 나오나 슝시 열개닝 게용 숭겹니당 짓 담바 열기 루뷰크 켈롱 야둠불 녀스 나온불 게세델리 셀프가 버드 로드스 오르가나이제이션 텍 심포지엄 녀구 총디가 구십 승시 나오나 Advanced Infrastructure 열기 짓 균 마치도 낙조군 열기 루북 비티 정우인불 녀스 나온불 서진 대단 론진 구십 시프라싱 조한시 Sustainable Agriculture Growth 니야 서진 남나라 육지 서진 분항 브레카 서진 약당 칼레짓 공필 통구수 게팀 니니스 넘불 게사 델리카 Indian Council of Agricultural Research ICAR 속바 줍너야 대실리 로 케이블 집깃 홍옥 뉴진가 비낭시 낭낭아 서징뿐인 천리케바 바낭 갈레 둑뱌 차레 줍니구 노우지기 대식디카 용조실 에직 케번 팀 로든브리니스 낭니 수프림코트시 CBC 커리큘럼 제직 규야 클래스 2가 3rd language 니네 기릭 숨바 고조육토가 투둥을 넘불 수프림코트시 낭나 웃기 럭투부즈낭 둥을짓 마쇼 팔팔 게임브리니스 낭니 Apex Kotsi, Lopton Nangnanga, Uz Kirik, Sumpajit, Klaas Lengaka, Itmina, Klaas Kroka, Kotsu Nanguina, Disho Riyamburinyas, Nambur, Zingyena, Lopdubasi, Ut Lamsang, Songyaning, Dozo Kanyamburinyas, Nangni, Justice, Kushab Bibi, Nagaratna, Ning, Justice R. Mahadevan Lanyanik Bensi Uy Jungshal Reva Shui Nangnaga Klaas Duguktor Kerik Sumpajit Kom Utsuyuk Reva Shui Nangbur Silan Kushab Narendra Modi Nogar Ngade Haryana Tongkher Chandigar Ning Ngade Panjabka Zikor Naikimbur Silan Si Nogar ngade haryana gag jind railway station ka sane jind ning sonipat brekha gyungan gyagark nada hydrogen train ku khunji nayukim buru phubujak ODI cricket chamudendur thiang nipugak dendur sumbujit England gyagap gag Cardiff Senegal, Sophia Gardens ka Dejiktur, Shennanubur. FIFA World Cup Football Chamedendur ka Tanglup, Gehab, America ka Atlanta Stadium ka Semifinal Dendur Nibijit. Argentina nin England Nick Breka Shennanubur. Eji Argentina si England shall goal nei bisumbur. Eji lanchi England si Argentina shall goal thila birmidimbur. It denurjit Argentina si tapya FIFA World Cup. Nitung kilogroka dendur tamuga hongbur. Dendur tamujit sanyumichik sum nup Argentina ning ispinnik breka shenyukimbur. Langina utipka deshik nisul kajansho shusubana dos.